0: 있어요. 수선이 하는 대로 맞죠.
1: Please wait a little
0: bit. 2200 South Christopher Columbus Boulevard.
1: Receive injuries.